0: 되게 맛있...
1: 아이치 라디오 Vocea Basarabiei.
2: Aici Vocea Basarabiei. Vocea Basarabiei.